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 한국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2: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 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데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은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계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계명의 정당성을 옹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담긴 산상수훈 가르침의 전반적인 취지를 다시 떠올려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사는 삶, 그분의 자녀로 사는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0: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혹자는 말할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완전하게 되기 싫다고. 원수를 미워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잘 안 되고 망하는 꼴을 꼭 보고야 말겠다고.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도 우리는 잘 압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은 계속해서 내 주위를 맴돌 것이고 새 원수들이 나타나 나를 더 괴롭힐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넘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언젠가 아버지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 연세가 드시면 지키기가 좀 수월해지시나요? 저의 질문에 아버지는 바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다음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결국 내려놓아야 하는 거지.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얼마나 힘든 일이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상주의자가 아닌 현실주의자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잘 알고 계셨고 유혹이 얼마나 큰 힘으로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지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원수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님도 잘 알고 계셨고 그 계명을 받아들일 마음을 갖기 위해 긴 시간이 필요함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의 고귀하고 거룩한 자녀로 살 수 있는 인간사의 모든 어려움을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길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장하기 위한 시간, 상처가 아물기 위한 시간, 인격이 무르익기 위한 시간, 그중 가장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은 용서하기 위한 시간이 아닐까요? 원수 사랑의 계명과 지금 우리 마음 사이의 거리, 그리고 기다려야 할 시간,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무르익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며 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걸어야 할 길이 놓여 있습니다. 연약함과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간이 약입니다. 시간과 함께 우리 마음도 조금씩 벗어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갑니다. 조금씩 용기가 생깁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지혜가 생깁니다. 기다리고 이해하고 품어 안아줄 수 있는 지혜와 너그러움이 생깁니다. 시간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칩니다. 지혜를 쌓는 법, 기다릴 줄 아는 법, 관대하게 받아들 줄 아는 법. 잠시 눈을 감고 시간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시다.
1: 1분결이 김충섭 신부입니다. 그리스어로 마리아라는 이름은 유다인들 사이에 자주 쓰였던 평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미리암이라고 하는데 구약성서를 보면 모세인 위 이름이 미리암, 즉 마리아였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여러 명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마리아라는 이름은 흔하게 사용되었던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공주나 귀부인을 뜻하는 이름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다인들도 아름다운 자연물이나 좋은 뜻을 가진 단어를 이름으로 지어주었습니다. 마리아는 그의 부모인 요아킨과 아이를 낳지 못하던 안나가 하느님의 특별한 허락으로 낳은 것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1분 귤이었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라이트 레코드에서 펴낸 류재연의 대화의 밀도 가운데 그냥 주어지는 좋은 대화는 없다. 가위로 오려버리고 싶은 기분 나쁜 대화의 시작. 사전 연락 없이 늦게 도착해서 앉자마자 자기 불만만 이야기하더니 내가 이야기할 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그 자리에서 하품을 내리 몇 번을 해대면서 지루하기 짝이 없는 표정을 짓는다. 마음 같아선 내 시간도 당신만큼 아까우니 이 시간 환불해달라고 외치고 나오고 싶지만 그 감정을 꼭 참고 애써 태연한 척 대화를 마무리하고 사무실로 돌아온다. 그날의 대화를 복기해보면 그 사람은 나와의 대화를 위해 단 1%도 노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좋은 대화를 위해서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상대방을 만나기 전에 인사말을 떠올려보고 만났을 때 듬뿍 상대를 반기고 그날 상대의 감정 상태와 컨디션을 파악하고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귀를 열고 상대의 말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내 감정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전달할 말을 미리 정리해서 내 언어로 표현하는 이 일련의 행위들은 좋은 대화를 나누기 위한 의지적인 노력이다. 만일 누군가와의 대화가 별 노력도 없이 그냥 너무 편안하고 기분 좋게 여겨진다면 그 순간 그 사람은 내가 눈치채지 못하게 헌신하고 있거나 오늘을 위해 과거에 그 사람과 내가 쌓아온 노력의 시간들 덕분에 오늘 이 대화가 그냥 너무 자연스럽고 흥겹게 느껴지는 것일 테다. 그냥 주어지는 좋은 대화는 없다. 좋은 대화는 노력의 산물이다. 목소리에서 펴낸 이 솔로몬의 엄마 그러지 말고 가운데 윗머리와 뒷머리의 기준. 아침에 일어나 눌린 머리를 만지다 보면 늘 뒤통수에 있는 가르마가 문제를 일으킨다. 눈에 보이는 부분이야 손으로 대충 방향을 잡으면 그만이지만 윗머리에서 뒷머리로 이어지는 어딘가쯤 사라지는 경계를 나누는 일은 늘 쉽지가 않다. 경계를 찾아 분리한 후 뜨거나 가라앉은 부분들을 비교해가며 모양을 맞춰야 한다. 경계를 나누는 일, 나도 모르는 사이 한데 섞여 모호해지는 것들을 천천히 구별해가며 선을 긋는 일. 경계하지 않으면 자연스레 구분할 수 없어지는 것들이 참 많다. 많은 문제는 익숙해진 어느 순간 구분할 수 없어진 것들에서 시작되곤 했다. 며칠을 집중한 채 한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항상 놓치는 것들이 생겼다. 사람 관계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밀리는 일과 쌓이는 작업량들. 그것의 경계를 나누고 유지하는 것에는 상당한 집중이 필요했다.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지키며 사는 일은 매일 아침이면 흐트러진 뒷머리를 정리하는 일만큼이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잠시라도 정신을 놓으면 모호해지는 것들. 잊지 말아야 하는 것과 잊어도 괜찮은 것들이 아침마다 쉽사리 뒤섞였다. 덩어리째로 던져진 빨랫감 같은 생각을 나눠야 했다. 반복되는 하루는 늘 그것의 연장선에 있다. 어쩌면 우리 사이의 문제는 대부분 기준을 제대로 나누지 못해 일어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음악 산책 진행의 윤영선 박으로신 봅니다. 예, 르네 프레밍이 노래하게 되는데요. 지그프리드 옥스 작곡의 곡. 이 작곡가는 20세기 초반에 활동한 작곡가입니다. 주님 감사하나이다 라는 독일어 텍스트의 곡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시그프리드 옥스 작곡의 독일의 텍스트곡 주님 감사하나이다라는 곡 르네 프레밍의 목소리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이제 무반주 곡이죠. 러시아 교회 성가입니다. 저녁 기도 중에 있는 곡인데요. 주님께서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도다라는 제목입니다.

0: 사랑의 생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게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피크 DWOA 비즈니스 에드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존창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1: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2: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0: 가도린 뉴스입니다. 주요 7개국 즉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G7 회원국의 가톨릭 주교회의 의장들이 정상들에게 통치의 기반을 인간 존엄성에 두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G7 국가 주교들은 12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무력 충돌과 지정학적 분열, 다자주의의 위기가 심화하는 불평등, 기후변화와 가속화되는 기술변화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은 정치적, 경제적 통치의 근간으로 남아있어야 함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선명은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 의장인 호클라호마시티 대교구의 폴 코클리 대주교를 비롯해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의 가톨릭 주교회의 의장과 유럽연합주교회의 의장, 주교회의 위원회 의장이 서명했습니다. 평화, 정의, 그리고 인간 존엄성을 위한 다리 건설이라는 제목의 성명은 오늘부터 17일까지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앞서 발표됐습니다. G7 정상회의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 정상들이 모여 시급한 초국가적 과제를 논의하고 세계 경제 정책을 조율하는 자리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와 윈스턴 피터스 외무장관은 미국과 이란 간 평화 합의를 환영했습니다. 피터스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중동적 긴장을 완화하고 국제안보를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경제안보의 중요한 지역에서 안전이 회복할 수 있는 계기라고 언급하며 추가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재개방과 공급망 안전화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해협의 혼란이 뉴질랜드와 태평양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총리 역시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국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당 지지율이 29%로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노동당은 35%를 기록했지만 소폭 하락했고 국민당은 29%를 기록했습니다. 뉴질랜드 제1당은 12%, 액트당은 8%로 상승했습니다.

녹색당은 10%, 대파티 마오리는 2%를 유지했습니다. 의석 환산 결과 연립정부는 61석으로 야권 59석보다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호 총리 조사에서 크리스 히긴스는 44%로 1위를 유지했지만 하락했고 크리스토퍼 록스는 37%로 상승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노동당의 대중교통 요금 상한제 정책이 실제보다 비용을 낮게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당은 연간 6,500만 달러로 추산했지만 실제로는 9,100만 달러에서 1억 1천만 달러 이상일 수 있다고 분석됐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증가와 자동차 이용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의적 왜곡보다는 모델링 과정의 오류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5월 뉴질랜드 주택시장은 또 한 번 뚜렷한 방향성 없이 보합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협회 REINZ은 뉴질랜드 주택시장이 점차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지는 총선과 이란 분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협회 REINZ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전국 중간주택 판매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3% 상승한 77만 5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 감소했습니다. 협회는 지난해 5월이 공식 현금금리 OCR 인하가 진행되던 시기로 시장 모멘텀이 더 강했던 시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 유형에 따른 가격 변동 영향을 보정해 보다 정확한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주택 가격 지수는 전년 대비 0.6% 하락했으며 최근 3개월 기준으로는 1.7% 하락했습니다. REINZ은 생활비 부담과 11월 총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시장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인들은 구매자들이 가계 예산 압박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여기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 구매에 더욱 신중하고 선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5월에는 캔터버리와 사우스랜드에서 사상 최고 중간 주택 가격이 기록됐습니다. 주요 지역의 중간 가격 변동으로는 노슬랜드 전년 대비 3.9% 상승한 66만 달러, 타라나키 2.9% 상승한 60만 2천 달러, 오클랜드 2.6% 상승한 100만 5천 달러였습니다. 그러나 전국 주택가격은 여전히 최고점 대비 16.2%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클랜드는 최고점 대비 23.4% 하락했으며 웰링턴은 27.7% 하락, 캔터베리 1.1% 하락입니다. 이는 캔터베리가 사실상 최고점 수준에 근접해 있는 반면 오클랜드와 웰링턴은 아직도 상당한 가격 조정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5월 신규 매물 등록 건수는 9,5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 증가했습니다. 한편 시장의 거래 속도를 나타내는 평균 판매 소요 기간은 47일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는 매물이 시장에 나온 뒤 판매되기까지 평균 47일이 걸린다는 의미로 현재 시장이 과열되지도 침체되지도 않은 비교적 균형 잡힌 상태임을 시사합니다. 크리스토퍼 록슨 뉴질랜드 총리는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제공되는 수당과 혜택 제도 전반에 대해 추가 검토와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은퇴 정치인의 여행 경비 지원에 수백만 달러가 사용됐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해당 요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해에는 약 150만 달러가 지출됐고 올해 예산에는 약 160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일부 전직 총리와 배우자에게 제공되는 정부 차량 서비스에도 연간 약 30만 달러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는 1999년 이전 국회로 당선된 인물들에게 적용되며 평생 일정 범위의 여행 경비를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총리는 이 제도가 오랜 기간 누적된 복잡한 체계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일부 특혜는 정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컨슈머 엔젤슨 전력회사에 오래 머무는 소비자들이 매년 수백 달러 더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가구 절반가량이 같은 전력회사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규 고객보다 불리한 요금제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력회사들은 신규 고객을 유치를 위해 할인과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2년간 전기요금이 약 20% 상승한 가운데 전력회사 변경만으로도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키세이버 가입자의 긴급 인출 신청 처리 지연과 관련해 한 운영사가 500달러 배상 결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가입자는 생활비와 임대료를 위해 약 2만 2천 달러를 신청했지만 처리 과정이 30일 이상 지연됐습니다. 금융기관은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하면 지연이 부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편한 보상으로 500달러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0: 네, 저는 비즈니스 리뷰 NBR이 발표한 연례 부자 명단에 따르면 뉴질랜드 최고 부자들의 총 자산은 1290억 달러에 달해 지난해 1020억 달러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억만장자 수는 지난해 명단의 18명에서 올해 26명으로 8명 늘어났습니다. 장난감 기업 줄루의 공동 창업자인 닉 모브레이와 맷 모브레이 형제는 200억 달러의 자산 평가액으로 올해도 1위를 유지했습니다. NBR 공동 편집장 해미시 닉 맥니콜은 올해 명단에 새롭게 포함된 인물은 19명이며 이들의 총 자산은 102억 2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기술 부분이 부자 명단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신규 진입자 19명 가운데 11명이 기술 및 서비스 분야 출신입니다. 이 부분에는 총 35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의 자산 규모는 319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부문의 총 자산 146억 4천만 달러의 두 배를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우주기업 로켓랩의 창업자 피터 맥경은 올해 명단에서 가장 큰 자산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자산은 지난해 약 6억 5천만 달러에서 올해 최고 약 110억 달러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가끔 비가 오겠으며 오후 들어 점차 개개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우성이었습니다.
1: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2: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1: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1: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1919.
2: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0: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2: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 스피크, DWO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1969년 3월 추기경 서임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이제 도망갈 길이 정말 막혔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을 기꺼이 받아들였지만 닿지 못한 것들을 향한 마음마저 온전히 여일 수는 없었다. 말년에 그가 밥 짓는 연기가 오르는 여염집이라고 애둘러 말한 것들, 그 세속의 일상이 그를 오랫동안 끌어당겼다. 1947년 그는 25세의 젊음이었고 그 젊음이 그를 흔들었다. 그는 장병화 주임신부를 찾았다. 자신은 사제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1: 흔들려야 마음이다.
0: 찬찬히 그를 살피던 장병화 신부가 일어섰다.
1: 신부는 자신의 약점이 뭔지 알아야 해. 그래야 그걸 이겨내고 성덕을 쌓을 수 있어. 그래서 자넨 꼭 신부가 돼야 해.
0: 장병화 신부는 부족한 것을 메우려는 시도가 곧 사제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부족과 불우와 유혹은 그래서 사제의 길을 가려는 이에게 있어 장애가 아니라 조건이며, 조건은 그 스스로 바꿔야 할 대상이지 결정의 주체가 아니었다. 장병화 신부의 말은 몇 해 전 게페르트 신부의 말과 공명했다. 1947년 9월 그는 해화동 대신학교로 돌아갔다. 그는 다시 본과 1년생이었다. 상지대학에서 마치지 못한 학업을 이어가야 했다. 소신학교 입학 동기들은 이미 사제품을 받았다. 학병으로 징집되었던 이들이 동창신부 복사를 섰다. 마음이 바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배우고 익혔다. 성서학과 기초신학, 교리학과 라틴문학 강의를 들었다. 영신지도서 준주성범을 머리맡에 두었다. 교수 신부들이 세 가지 마귀, 술과 여자와 재물을 늘 조심하라고 일렀다. 무사한 날들이었다. 1948년 가을, 그는 삭발례를 위해 학교 성당으로 갔다. 서울대교구 노기남 대주교가 예식을 주례했다. 그가 제단 앞으로 다가가 조아렸다. 노기남 대주교가 그의 머리를 잘랐다. 그가 검은 수단을 입었다. 세속과의 연이 끊겼다.
2: 야훼 하느님은 나의 유산이다.
0: 그는 8순이 넘도록 그날 있었던 예식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

0: 야훼 하느님은 나의 유산이다.
1: 그는 자신이 차지할 수 있는 온전한 몫이 하느님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에게 이미 주어진 게 아니라 그가 찾아 나서야 할 유산이었다. 그는 기뻤다.

0: 1949년 그는 사제가 되기까지 필요한 7품 중 수문품과 강경품을 받고 대신학교 2학년 과정을 마쳤다. 그 즈음 학교 밖은 좌우로 나뉘어 매우 혼란스러웠다. 주한미군이 병력 소수를 남기고 철수했다. 제헌국회의 침투에 첩보 공작을 한 혐의로 김약수 의원을 체포한 이른바 국회 프락치 사건이 일어났다. 무장경찰이 중부경찰서장 윤기병의 지휘 아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요원 35명을 체포했다. 남북 민족전선을 통합한 한국통일민주주의 전선이 평양에서 결성되었다. 김구가 육군 소위 안두희에게 저격당했다. 이 모두가 49년 6월 한 달 동안 벌어졌다. 무질고 거친 말이 오고 갔고 가슴을 부풀린 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너는 어느 쪽이냐고 부끄러움 없이 물었고 답을 내지 않는 자를 비난했다.
1: 요즘 학생들이 교수님 입장은 뭐고 카톨릭 입장은 뭡니까? 자주 물어.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좌익과 우익 중간에 하느님당이 있는데 난 그당 당원이다. 하느님당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기우는 게 아니라 곧장 하늘로 올라간다고 대답해.
0: 그는 교수 신부 말에 동의했다. 그는 이념의 진흙탕에 손을 더럽히지 않았다. 1950년 4월 그는 구마품과 시종품을 받았다. 이로써 그는 네 가지 소품을 모두 받았다. 신부가 되기까지 대품인 차부제, 부제, 사제품이 남았다. 그가 치렀고 또 치러야 할 이 예식들은 그를 바꾸었고 이는 필연적으로 밥 짓는 연기가 오르는 여염집과 멀어지는 길을 차례차례 밟아가는 것이기도 했다. 그는 한쪽 눈에는 기쁨의 웃음을 띠고 한쪽 눈에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6월 22일 그는 대구 교구로부터 두 번째 유학 지명을 받았다. 교구장 최덕홍 주교는 동성학교 사감 시절부터 그의 어학 능력과 암기력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이번에는 로마였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여권 수속을 밟았다. 6월 25일 일요일이었다. 학교 성당에서 공베르 신부의 서품 50주년을 기념하는 경축미사가 열렸다. 총급장인 그가 공베르 신부 목에 화환을 걸었다. 모두가 기뻐했다. 금경축 행사가 끝이 나고 외출했던 학생들이 급히 되돌아왔다. 인민군이 개성 방어선을 뚫고 동두천과 포천을 함락했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찾아뵙고 있는 뮤직온의 논 인사드립니다. 네, 최근 그 뉴질랜드에서는요, 전국 자원봉사 시상식이 준비 중이라는 따뜻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 올해가 UN이 지정한 국제 자원봉사의 해여서요, 뉴질랜드에서도 봉사 관련 시상과 캠페인이 크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해에는 그 지역봉사상이라고 해서요, 카운슬 단위의 수상자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단체들과 각종 봉사 프로그램들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개인의 이름이 공개되는 수상자들이 늘어나면서 보이지 않는 헌신이 사회를 움직인다는 메시지가 강조됐다고 합니다. 네, RNZ에 올라온 이번 달 행복한 뉴스 중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뮤직온의 넌 첫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케플러의 킬러 준비했습니다.

네, 뮤직 오늘은 첫 곡으로 케플러의 킬러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미리 말씀드렸듯이 각종 음원 사이트 순위권 곡들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청곡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예, 우선 멜론 차트 순위권 곡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멜론 차트 5월 1위 곡은요, 지난 4월에 이어서 계속해서 악뮤의 소문의 낙원이 차지하고 있고요. 하츠 투 하츠의 루드, 그리고 아일릿의 이츠미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번 달 주목할 만한 차트로는요, 그 신인 K-pop 보이그룹입니다. 코르티스의 레드레드라는 곡이 새롭게 3위를 차지하면서 순위권 안으로 들어섰고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곡, 그 최애 나의 캐치캐치라는 곡이 21계단이나 올라서서 이번 달 차트 순위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중에서 그 멜론 차트 5위로 올라서면서요,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곡입니다. 아일릿의 It's Me 준비했습니다.

네, 지난달 멜론 차트 5위 곡 아일릿의 이츠미 들으셨습니다. 이 곡은 그 신청곡이기도 한데요. 예, 카카오톡 아이디 미우미우 셀럼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일릿의 이츠미 신청합니다. 한달 동안 모카 모까지 해주신 멤버들도 기특하고 돌아오자마자 무대 위에서 날아다니는 모카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완전체 아일릿 최고입니다. 하셨습니다. 예, 지난달 4월에요. 예, 안타깝게도 그 아일릿 멤버 중에 그 예, 모카라는 분이 건강상 문제로 잠시 활동을 쉰다는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이렇게 미운님의 사연으로 또 복귀 소식을 듣게 되네요. 예, 아일릿의 찐팬, 미우미우 셀럽님이 신청하신 곡, 아일릿의 It's Me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신청곡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발표된 곡인데요. 최근 들어서 다시 차트 순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디오의 팝콘 준비했는데요. 예, 카카오톡 아이디 레들리팝 5036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오의 팝콘 신청합니다. 이 곡은 저의 결혼식 축가였는데요. 이곡 들을 때마다 그때가 늘 생각나곤 합니다. 2026년 3년 만에 맞이하는 이 봄, 여기저기 벚꽃 구경 나온 김에 다시 한번 들으러 왔습니다. KCR 애청자 여러분, 다들 행복하십시오 하셨습니다. 네. 지난달 5월 멜론 차트 8개 단이나 올라가면서 새롭게 차트 순위로 진입하고 있는 곡, 디오의 팝콘 들으시겠습니다.